0: 정말로 가세야 말이 그리고 말이 가서 그거 까오마리고 아끼지 낙도하러 없으면 이거
1: 대매다 단나로 이다 비숑 비숑라 오빠라 미가 빚도 대마고 비숑 나가 까오마리 아 다보가 아빠가 또 우리 다보가 눈을 익혀가노 이다 다보가 날따리 이빨 울렸다면 비숑라고 대마 가우시야로 갈왔투디
0: 예, 아, 답변은 누나 막도하러 갔노, 아시죠? 각기 어디다가 하러 갔노, 오카도 어디다가 아이파, 누나 부르 답변 같다 하러 아까다 하러 온 것이기는, 광나가 육도 하러 왔습니다. 왜요? 이만 오카도 어디다가 누나 막도하러 왔고, 각기 하러 왔고, 이만 내지가 좀 오카도 하고 있자, 그형이 세복도에 먹세도, 이만 내지면 오카도 자유 냅두고로. 배우고 놓고 시안이 짜임에 또 이만 날쯤 오카도 짜임 냅두고 그 시안 오카도 짜다가 가끼게 되었고